0: 짠 여자. 아 예.
1: 싸게 뜨는 거.
0: 싸게 뜨는 거. 짠 여자. 뭐 짠 남자 배. 아 예.
1: 짠 남자 배.
0: 아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ollow.